다달코 게로 삼지량 다케로 락차마라이 비록도 산디코 필라네란 키나홀라 락차레마라이 비록도 달로라이바토 시리시타자네 마슬라이바토 라마자네 Lilo Gabasuni Dehoi Baba Masloi Bato Ramadanoi Gatila Garma Diye Bante Baba Majere Mai Gamadanoi